예, 조민혁 후였어 미토리의 You're It. Let's love and love is a battlefield. 자, 여러분, 스카이온스 필 리차디 이 nummer, jeg har det her, 리차디 den her.